0: 태양이 쏘나 비톨 아즈라비즈라 그다우스라 비바이니 그림니 누올라이 마누비규 능나 흐느 제브아는 게이타라 마자보근달라이
1: 아유 앙느 제브나가 능니 두코코 누나네 앙니 강코 능느 산프럼버 강파이 흐랑느 페이근 능 베코 판나네 랑 카마이네 하근 르그세 능니 피사브르코 알르그즈네 페데르나 하근 라키드네 강스코
0: 자근데 소나피톨
1: 하드비디블라
0: 데 탕데 소나피톨

SSM 다음날 몰래 한번 숨었다니까로 등세 그 다음에 대가나는 바야 매퇴내대 오늘 흔하성 보듯 리나 대마르니까로 네배 호감이 대가